부장 최초 나룬탈라무티 和 우즈베키스탄 총통 샤크탄 미르치유에 예프크샤 통과 라친 两国人民之间的距离 并为双边伙伴关系提供了明确的政治方向，从而为双边关系。